0: 그게 진짜.
1: 내려갈 때 되죠.
0: 이게 잘 알아보고 계신 거라서 상관없어요.
1: 아이, 전화기가 저기 살 Don't worry. 9 2 Mirror. Can't watch it.